0: Ich wünsche mir, dass wir der Zukunft gerecht werden, ohne sie zu kennen. Ein Hilfsmittel dafür kann die Fantasie liefern. Wir setzen uns ein paar Jahre ins Voraus und schauen von dort zurück auf das Leben, das wir gelebt haben werden. Was haben wir getan? Was haben wir versäumt oder unterlassen?
1: My dream for the future of humankind would be that we would go back a few steps of being humans, but like not that wouldn't use our technology and like our knowledge, but that we would be more incorporated to the nature and like incorporated.
2: Charm of sound, Helsinki.
1: United with nature again, and like not push it out, but try to create a world where we could like.
3: 그러니까 우린 어디에나 있죠.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어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습되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 이제 잔디는 모두 연대해야 합니다.
4: I propose that the next Nobel Peace Prize goes to the organizers of Black Lives Matter and Black Votes Matter.
5: Thank you.